0: 예, 일주 안에 가득 두해가 개뇨 스픽파마 비아라 보르구야 봉웰 텀나빛 라디오 마메기 두안 마피킥 스픽 FM.
1: There is no stopping us. Check this out.
2: Oh, you're looking me over,
1: we give it to you.